맞췄으나 세. 하메 파파. As we go fist upon. Very soon he will come. 나 아브라함의 투사님 우리 남의 티세 마음이 비워 치료하세. Or wine in Sasa because when we say Kunim Diabana Brabu. Me kuma fukasi si akudia bebuti amen omani nye yete. Me chache susi.